0: 아, 너 라디오 해.
1: 아, 좋구나.
0: 나.
1: 아니, 뭐 어디 가야 되나 우리가.
0: 헤이 헤이.
1: 아니, 내삼은 영접도 해야 되는 거 아니, 뭐가리 가오자, 뭐가리.
0: 헤이 헤이, 하오. 아리 외정, 헤이.
1: 아니, 뭐 외정 사야나, 아니.
0: 好好不好？
2: 剂量无够啊，是安怎？
0: 啊，是你家己饮食控制无迄落？
2: 要去给医生喂教一下哈。
0: 你还是
2: 平常下饮食无控制哦。
0: 问医生一下哈。好，这糖分爱注意呢，莫开玩笑呢。是，好不好？好，医生过去问一下，好不好？好，会进一下哈。